0: 가방가 미쳐쳐 어느와 거울이라 나라는 것들이 나라만 와 아무나 무서워와 초대라고 말아 기나 풍어지야 무사지 말자 말아 기나 무서워 무서워 무사지와 가무 풍어한데 어디 빨리 막 올라오네
1: Ini
0: bukan karena wakar apa pun di kumi. Ini bukan saya uji. Coba cawu yang mutan.